0: 내보내자.
1: 뭐라 할까 다리. 뭘?
0: 이네 딸가로는 까나물 피자리.
1: 뭐라리? 엔도 아닌데 갈리아노.
0: 아들 옛날 노전이 아브라함으로 말하니 멀리죠. 예, 얼마 왜나? 아브라함으로. 발란 달라 달까라
1: 와 발란 달라 날라
0: 모라리 내 우리가